0: Nadia, madi. Magsigiging og diet. Unya, magsigir po og kaon. Exciting!
1: XFM.